우리는 거의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익숙한 풍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평범한 일상은 언제든 이색적인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죠. 색다른 뭔가를 만나는 일은 생기를 주는데요. 흐드러진 꽃잎 사이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는 것도, 또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충분히 새로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세요. 일상의 건강한 설렘이 찾아올 겁니다. 반복되는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 익숙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하고 주변의 이색적인 풍경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겠죠. 반짝이는 색다름을 찾는 재미야말로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투사의 노래 여러분의 건배에 보답하리라. 발톤 로버트 메릴의 노래 그리고 카라얀이 주연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일상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무언가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평소와 다른 풍경 앞에서 괜히 기분이 들뜨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이런 낯선 경험 속에서는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일상이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은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또 작은 이색의 순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반짝이는 색다름이 생각보다 큰 생기와 설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평동 나비엔
9: 카티 프로 시.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김명수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흐린 월요일 아침이에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 한켠이 쓰리고 조금은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거동 못하셨던 엄마는 집 근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자주 뵈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이 크고 오래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해 면회도 힘들었던 시절 어버이날 창문 사이로 면회했을 때 동생이랑 용기내어 어버이 은혜 노래 불러드렸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던 엄마가 함께 부르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맺힙니다. 또 어버이날 그 조수미님이 부른 바람이 머무는 곳에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들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늘 찬송가를 부르셨던 우리 엄마 가끔씩 매기의 추억도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어버이날 추억을 많이 하셨군요. 왜 그날 아프셨어요. 수액 맞으시면서 들으셨군요. 저도 이번 어버이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답니다. 건강 회복하셨죠? 그래도 며칠 지났는데 빨리 건강해지시고요. 신청해 주신 매기의 추억 함께 듣겠습니다. 어머니 추억하시면서 함께 들으시죠.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입니다.

미국의 민요 매기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였고요. 584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매기는 영어 이름 마가렛의 애칭입니다. 매기를 어떤 분은 어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물고기 매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까 전에 739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목감천을 걸으면서 아당 들어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음악 좋다기에 93.9 전파하고 갑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사진도 찍어 주셨는데 참 예쁜 사진이네요. 이렇게 물 징검다리 건너는 사진 찍어 보내셨어요. 또 하얀 귤꽃님은 정우님 여기 눈이 내려요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침 산책으로 입합 나뭇길을 걷고 있는데 하얀 눈이 흘러내려요. 입합 축제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예쁜 길 걷고 계시군요. 오늘 조금 날씨는 흐리지만 대신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음악 들으면 또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흐린 날 공기가 좋으니까 봄 공기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보내세요. 아당 엿장수님이 글루미 먼데이라고 하셨는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음악과 아주아주 잘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불린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하며 자연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있어 5월은 그저 아름다운 계절을 넘어 어린 시절의 향기와 추억이 깃든 시간이다. 내가 자란 시골 마을에는 이맘때면 산과 들의 아카시 꽃이 흐드러지게 피곤 했다. 하얀 꽃잎이 가지마다 수북이 매달리고 어디서든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뛰놀며 아카시 꽃을 따먹기도 했고 꽃잎을 손에 모아 바람에 날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향기를 맡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도시화된 풍경 속에서 아카시 나무도 사람들의 맑은 웃음도 사라져버린 듯하다. 가끔은 그 향기가 그리워 일부러 산책길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린 날의 그 감동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그리움은 나이 들어간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것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삶이 달아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했던 기억을 더 자주 꺼내본다. 그리고 그때의 나를, 그때의 세상을 애틋하게 떠올리게 된다. 아카시아 향기는 내 유년 시절의

애경 음악과도 같았다. 그 향기를 맡으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내 어린 시절의 풍경이 또렷하게 되살아난다. 그리움 속에는 웃음도 눈물도 순수했던 마음도 모두 함께 담겨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향기만큼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5월이면 어김없이 내 안에서 아카시아의 기억이 피어난다. 그 향기를 따라 오늘도 조용히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러 간다.

박화목 씨, 김공선 곡 과수원길, 구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노래들 많이 나오죠.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동호의 책 내가 걸어온 만큼 길이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저희 동네에 아카시 꽃이 많이 폈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주말에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향보다도 더 좋은 아카시 향이 코를 간지럽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계절은 참 풍경보다도 향기로 먼저 기억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비 온 뒤에 흙냄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맘때 피어나는 아카시꽃 향기일 수도 있겠죠. 신기한 건 그런 향기 하나만으로도 오래 잊고 지냈던 시절의 공기와 또 그 마음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뛰놀던 골목, 또 함께 웃던 친구들, 그리고 그 시절에 순수했던 내 모습까지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앞으로의 시간을 사는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저는 부쩍 요즘 옛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소개된 글처럼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계절의 향기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망고 아빠님이 과수원기를 작곡한 김공선님이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항상 인자하셨다고 추억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이야, 이 노래를 쓰신 교장 선생님, 이 노래를 들으면 더 특별하시겠어요. 그렇군요. 김공선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셨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 이거 들을까요?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지금까지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바이올린 선율에 빠져보죠. 길샤메 바이올린 웨란 주엘셔의 기타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길샤메 발린 외란 절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기악 연주자들에게 이 칸타빌레가 나오면 고민한답니다. 어떻게 노래하듯이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 할 때는 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이즈에 따라서 호흡을 같이 하면 칸타빌레가 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

김정원의 피아노 앨범 Remember Vienna 듣고 있는데 오늘은 슈만의 터메라이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전경 킨더스텐넨이라는 모음곡에 있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곡인데요. 이 터메라이라는 말은요. 원래 독일어로 트라우미 꿈이거든요. 트라우미 꿈이어서 그냥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트라우마가이라고 쓴 그 의도를 조금 아는 게 좋은데요. 이게 말하자면 꿈꾸기 아니면 이 꿈결 속에 잠겨있는 상태 아니면 조용한 몽상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기억과 감정의 결이 더 짙게 스며 있는데요. 이 슈만은 원래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사람이었죠. 너무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나머지 무리한 연습을 했는데 좀 이렇게 무리한 훈련 같은 걸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다치면서 연주자의 길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셈이에요.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비크를 처음 만났을 때 슈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닿지 못한 세계 그 자체를 동경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졌었어요. 슈만은 하지만 대신 작곡가로서 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연주하고 싶어하는 음악들을 남게 되었죠.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꿈이 된 셈입니다. 트로이메라이. 화려한 기교보다 한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고 섬세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음악인데요. 슈만이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몽상의 풍경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로버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7번 터헤마가이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정원님의 연주를 듣는 슈만 트로이메라이 오늘 분위기랑도 어울리고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저도 창밖 보면서 들었는데 좀 이렇게 흐린 날씨에 참 이 슈만의 선율이 분위기가 좋구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클라우디 필터. 아주 좋습니다. 154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백건우 선생님의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여든의 거장이 건반 위에 내려놓는 음표들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의 궤적 그 자체였으며 70년의 세월이 빚어낸 소리는 깊은 철학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제의 감동을 오늘 방송 들으며 다시 꺼내어보는 이유는 백건우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들려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귓가에 맴돌아섭니다. 말씀 말미에 오늘 저의 수호천사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김정원 피아니스트님의 70년 세월이 담긴 연주에도 함께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제작진분들과 김정원 선생님의 수호천사 또한 아당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어제 저랑 같은 곳에 계셨군요. 어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그렇지 않아도 로비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어요 하는 인사 많이 나눴는데요. 어제 연주 참 감동적이었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80살이 되신 노장 백건우 선생님의 연주 힘 하나 쓰지 않고 터벅터벅 한음한음을 건반 위에 툭툭 내려놓는데 그 터치 하나하나가 심장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들었던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A장조 도시번호 664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방금 재연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 듣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시번호 6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안드라 슈이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든은 아직 좀 멀었으니까요. 10년 뒤에 환갑 때 저도 독주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수호천사가 되셔서 객석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6919번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어제 비발디와 나라는 영화 보고 감동이었어요. 끝에 흐르던 비발디의 사계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아유, 저도 이 영화 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함께 듣죠. 펠릭스 아이오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 연주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3: 멀리서 시엘로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이곳은 스위스 취리히입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와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느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매일이 도전이었고 즐거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좋은 데 가 계시네요. 물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취리히 비엔나랑 같이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조사 결과 1, 2위를 다투는 곳인데요. 아, 좋은 곳 가셨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지내다 오세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에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입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비대 살 땐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설도의 시, 김상태의 곡 동심초,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사연 주셨는데, 정원님 비가 내리려나요? 발코니 턱 밑 수목의 녹음이 날이 갈수록 짙어집니다. 인스타에서도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제 하루하루 녹음이 더 우거지고 있죠. 오늘 내일 비를 맞고 나면 더 초록초록 될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7: 고양 특례시.
8: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8: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로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4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코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타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Love of My Life 보내드렸습니다. 퀸의 음악이죠. 이 곡을 또 이렇게 플루트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니까 또 클래식 음악 같아요.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들꽃녀님이 멀리 여행 가신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50일간 유럽 여행 다녀오신대요. 유럽 프랑스 남해안부터 노르웨이까지 유럽 서부 종단합니다. 아당 시간이 새벽이라 아당에 못 들어오는 것과 정원님의 황제 연주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 아당님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아, 긴 여행 가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연주 때 저한테 와서 귀띔해 주셨었는데 50일 정말 긴 여정이군요.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오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그래도 염장 문자 가끔 보내주세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함께 듣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너폴리가 주연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장한나의 첼로와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한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얼마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악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책장에 꽂히지 못한 채 혼자 창고 박스 안에 들어있던 악보였는데요. 악보를 펼치자 냄새가 먼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약간은 습하고 먼지 낀 그 냄새. 빈 유학 초창기에 공부했던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악보였습니다. 악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빽빽히 적힌 메모들을 봤어요. 어떤 곳엔 연필로 작게 숨 좀 쉬어라 라고 적혀있기도 했고요. 어떤 마디엔 빨간 펜으로 신경질적인 동그라미를 막 치고선 왜 자꾸 여기서 틀리냐 라고 쓰여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틀리냐 뒤에 그 느낌표 3개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그날 얼마나 여러 번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을지,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속을 태우던 16살의 내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페이지엔 선생님의 글씨가 써 있었어요. 독일어로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Sing, Atmen, Vertrauen, 노래해라, 숨 쉬어라, 그리고 믿어라. 세 단어는 그토록 오래된 악보 위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은 잉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레슨 날 이후 그 말을 잊었겠죠. 그런데 악보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곡가의 언어와 연주자의 고민,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까지 그 모든 시간이 켜켜이 쌓인 채 아무 말 없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새 악보를 쓸 때면 감정에 대한 메모는 최소화하려고 해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쳤을 때 악보에 적어놓은 예전의 감정에 오히려 음악을 가두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번에 오래된 악보를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을 거스른 메모들이야말로 오래된 사진첩처럼 그 시절의 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그 음악과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깔끔한 악보는 아름답지만 지저분한 악보는 정직했습니다. 오늘은 그 창고 박스 속에서 다시 만난 악보의 주인공 슈만의 8개의 크라이슬레리아나 모음곡 중에서 6번과 7번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악보 위에 남겨진 메모들과 그 메모를 적어 내려가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오랜만에 조용한 인사를 건네며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모음곡 가운데 6번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그리고 7번 Sehr rasch 매우 빠르게 이렇게 두 곡을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아마 이 곡을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을 거예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솔로곡 그 조사를 해보면은 1위로 꼽히는 곡입니다. 이 크라이슬리아나라는 제목은요, 독일 낭만주의 작가 호프만의 소설 속의 괴짜 음악가 크라이슬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슈만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낭만적인 상상력이 투영된 그런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 곡은 클라라와의 결혼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쓰여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슈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쇼팽에게 이 곡을 헌정했는데 헌정받은 쇼팽은 정작 음악보다 표지 디자인 좋네 하면서 칭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쇼팽이 참 시니컬하죠. 격정과 서정이 교차하는 이 곡은 정말 쇼팽의 약간 그런 시니컬한 평가는 있었지만 정말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레지나님이 지금 정원님이 16살 김정원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깊은 상념에 순간적으로 막 빠졌어요.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을까? 저는 너무 빨리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남게 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그 시절에 저를 만나면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그 외로움, 상처 잘 받는 그 마음, 예민함 그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약점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너의 음악에 중요한 재료가 될 거란다 이런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델리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메조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그리고 야노스 쿨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카밀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였고요. 아, 야노스 쿨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지만 우리가 기분을 또 올려야겠죠. 월요일이니까 신나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신나게 들어보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번개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북한산 그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가라앉았던 텐션이 좀 올라갔나요? 유섬님이 누워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찐 아닌가요? 호호맘님이 사연 주셨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열심히 청소하다가 배가 출출해서 작년 9월에 새 식구가 된 며느리가 어제 만들어온 마들렌과 스콘을 향긋한 커피와 같이 먹고 있어요. 반년 동안 MZ세대 며느리를 이해하느라 무진 애를 썼는데 이제는 서로 만나면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역시 세상 모든 일은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잘 됐습니다. 너무 예쁜 며느리인데요. 어머니 드시라고 마들렌과 스콘도 만들어오고 MG 같지 않은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김경숙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한 Time to Say Goodbye 함께 듣죠.

0: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한 Time to Say Goodbye 보내드렸습니다. 김경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 유통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비욘드 더 씨,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그저 연기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하다 보니 45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싶더래요. 그리고 조연상이면 됐다, 연기만 열심히 하자 했는데 어느새 큰 상을 받게 되었노라고. 덤덤하지만 단단한 이 고백은 백상예술대상에서 왕가 사는 남자로 대상을 받은 유해진 배우의 수상소감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너무 앞서가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단단한 걸음의 무게가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유해진 배우는 또 진정한 배우란 연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안성기 선배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연기자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배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좋으네요. 오늘의 첫 곡은 뭔가 사는 남자 중에서 들었어요. 우리의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열린 2026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많은 화제를 낳고 있죠. 왕가 사는 남자는 또 박지훈 배우가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고 또 우리 단종 전하의 눈빛 이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신인상이 뭐예요. 더 한 상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연기였어요. 올해 수상작 화제작 소식은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떻게들 아시고 또 저희 최영음 또 저에게도 많은 축하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또 이쯤에 같은 축하를 받아서 많이 많이 행복하네요. 네, 최강의 영화음악이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또 동시간대 1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청취율 조사는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 시즌보다 청취율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앞자리를 바꿔주신 우리 최영음 가족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수상소감 같네요. 저희 PD님과 작가님과 우리 영음이들 덕분이에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엊그저께 저 전참시 TV 방송도 나왔거든요. 전참시도 시청률이 또 잘 나와가지고 뭐 이연 배우랑 같이 나왔는데 또 화제성이 있으셔서 또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참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영음 동시간대 청취율 1위 기념 당연히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 많이 드리려고 해요. 주말 지낸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스몰 해피니스 영화 러브레터였습니다. 그 전에 세계의 주인 바흐의 사냥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듣고부터 해서 어찌나 좋은지 그쵸? 와 명품 시간이네요. 망구아빠님 조용히 듣고만 있는데 러브레터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시절 모든 사람의 기억들. 그리고 박선영님 찌찌뽕 저도 러브레터 스몰 해피니스가 나오는데 눈발인지 벚꽃인지 모를 흩날림이 마음속에 막 흐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감상을 하셨네요. 오. 네 화물맨님 최강희의 영화음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백상예술대상 수상작이었죠. 세계의 주인에서 바흐의 사냥 칸타타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세계의 주인은 영화 부문에서 윤가은 감독이 쟁쟁한 선배 감독들을 제치고 감독상을 또 당찬 주인역을 맡은 서수빈 배우는 신인 연기상을 너무도 잘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승태님도 세계의 주인 감독상과 신인 배우상 정말 바라던 대로 바른 것 같아서 기뻤어요. 상소감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모니카님 전참시에 나온 강디처럼 천천히 차분하게 강박증 없이 살고 싶어요. 맨날 뭐에 쫓기듯 사는 내가 싫다. 제가 얼마나 쫓기듯이 사는데요. 저는 뭐 자빠지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요, 주인님. 근데 단지 태어나기를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는 성격이라서 잠깐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잠깐 그런 여유의 몰두를 또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놀래지도 않고. 아, 요거는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작은 복 아닐까. 또 주인님은 제가 안 갖고 계신 걸 얼마나 잘 갖고 계시겠어요. 보통 그렇게 쫓기듯 하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 정리도 많이 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살고 계실까. 감사하네요. 네, 양설남님. 강희 씨, 저

새싹이에요. 청취율 1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새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 모셔놨다가 적절할 때 오늘이든 뭐 언제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600님, 윤가은 감독 영화를 긴 시간 보는 동안, 윤가은 감독님, 영화를 긴 시간 하는 동안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이런 말씀. 네. 유해진 배우는 배우를 할 때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중요하다. 류승영 배우는 누군가를 살리는 건 멀리 있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말 한마디.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다. 정답이 없기에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배우의 숙명이다.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들을 듣다 보니 강디 생각나더라고요. 강디도 혼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미지의 서울 중에서. 이분. 저 웃으면서 읽었는데 약간 눈물 맺혔어요. 류승룡 배우님 말씀이 맞네요. 해줄 수 있는 말은 꼭 선물처럼 해줘야겠어요. 트윅스 노티스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 컴플라이 위드 미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네 아까 그 새싹님 양설남님 듣고 계시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곡 신청해 주셔서 나의 특별한 형제 중에서 모카의 해피 들으셨습니다. 2190님 배가 고파서 오메기떡 먹어보겠다고 봉지 찢어 전자레인지 돌렸는데요. 으아 뻥 터져서 렌지 안에 오메기떡 폭탄이 투하되었네요. 끈끈한 찹쌀떡 파편 닦느라 애고고 진짜 안 떨어진다요. 더 배고파요.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휴 너무 속상하네요. 도와드리고 싶다. 배고파서 어떡해요. 위로의 선물 보내드리면 조금 위로가 되실랑가요? 8218님, 10월에 결혼 앞둔 예비사위가 집에 방문했어요.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좋았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행복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기도 하지요. 맞아요. 엄청 성의 있는 행복 같아요.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 영음 씨들 영화 본 얘기 많이 나눠주셨어요. 입동님 주말에 악마와 프라다를 입는다 엄마와 봤어요. 1편 개봉 당시 엄마가 패션 업계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란다 편집장이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정 가득 일하셨던 엄마를 지금도 기억하고 많이 존경합니다 하셨네요. 3635님은 딸이랑 보셨대요.

딸아이는 1편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50대 중반인 저는 코끝이 순간. 아, 배우들이 나이 듦도 짠하고 서로를 보이지 않게 챙기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전 2편이 더 좋았습니다. 하셨네요. 호불호가 있었는데, 와, 저도 많이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또 우리 피디님은 어저께 보셨는데 재밌고 공감하면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역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백상예술대상 수상작 좀 모아봤어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중에서 이적의 혼자였다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리즈도 참 좋았죠. 류승룡 배우가 방송 부문 대상을 또 유승몽 배우가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승룡아 수고했다. 전국의 모든 낙수에 행복해라. 류승룡 배우의 한마디도 멋졌고 생애 첫 후보에서 첫 수상의 영광을 아는 유승목 배우. 진정 어린 소감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유승목 배우 특유의 겸손함과 진솔함이 참 뭉클했죠. 한 곡 더 이어서 갈게요. 은중과 상현 중에서 최유리의 리즌. 또 저의 절친이에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멋있었고요. 송혜진 작가님,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 드라마 작품상 각본상 수상하셨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달콤한 나의 도시 작가님이셨거든요. 네, 두 곡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간 흐린 날, 이런 날도 좋지. 축복동행님, 맞아요. 그건 그래요. 오체법칙님, 여행 중에도 체험음을 놓칠 수 없어 함께해요. 전주 찍고 군산에서 듣고 있어요. 저도 전주 영화제 갔다 왔는데, 네, 한옥마을 근처에서 묵었는데, 아, 참 좋던데. 여행 가셨군요. 군산은 어떤가요? 9452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최영음, 이리 축하합니다. 13일 다시 입원해야 하지만 영화음악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셨네요. 어쩐 일이신가요? 네. 네, 응원합니다. 1329님, 전 삼척 리베란테 공연으로 강희님한테 호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최영음 챙겨 들어요. 내적 친밀 가득 1위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참 감사하네요. 어떤 그 순간순간의 그 계기들 모든 것에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방송 소개 안 됐어도 축하해 주신 분들께 좀 커피 쿠폰 좀 챙겨 드려 보려고 해요. 네, 메시지 확인해 주시고요. 빌리 아일리시 노래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Hit Me Hard and Soft 더 투어 중에서 버즈 오브 어 페더 네, 들을까 합니다. 네, 2025년 7월에 영국에서 열렸던 빌리 아일리시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콘서트 영화인데요. 특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빌리 아일리시와 공연 연출을 맡았는데요. 빌리 아일리시에게 당시의 공연을 3D라는 차원으로 재해석해보고 싶다고 먼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빌리 아일리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여러분하고 같이 듣고 싶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버즈 오브 패더.

0: 달달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1: 새벽반 김치,
10: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2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2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4: 네,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골라봤어요. 글리 더 3D 콘서트 무비 중에서 글리 출연진의 실리 러브 송스입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어?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

0: 물론 당연히 셀로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천 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로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월요일 아침에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라도요?
1: 팀장님, 오늘 제 영혼의 습도가 100%라 어차피 출근해도 업무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재택근 아니 오전 반차라도 안 될까요?
2: 어머니, 오늘 제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학교 가는 길에 제 척추 건강에 치명적일 것 같은데 하루만 집에서 자습하면 안 될까요?
1: 네. 알아요.
0: 하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선 그 어떤 창의적인 핑계도 눈물겨운 호소도 시아라나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요. 비록 우리의 핑계는 처참히 무너졌어도 무거웠던 걸음과 눅눅한 마음은 잘 추슬러 보듬어 줍시다. 오늘 같은 날 핑계 그 까이거 CR도 안 먹히지만 또 노래 듣기는 이만한 날이 없어요.

0: 신해철 안녕으로. 아, 월요일인데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이러면은 어머니 제 척추 건강에 치명적. 야, 내 척추가 더 오래 썼어. 라고 등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핑계 댈라 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등짝 쳐주는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위드커피님, 수영씨 목소리가 아주 밝다고요? 그 니즈러브님의 그 어떤 걱정을 제가 그냥 한 방에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밝을 거예요.
1: 언니 혹시 긴장하고 계신 거 아니죠?
0: 제가요? 긴장을요?
1: 아니, 옆 동네 DJ 새롭게 방송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려고요. 우리 열만 가족들은 갈 때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 아시죠? 언니 파이팅!
0: 심지어 니즈 러브님이 안 알려줬으면 전 영원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 이 동시간대에 아마 폴킴 씨가 새롭게 방송을 하시는가 봐요. 그 일단 폴킴 씨 DJ 되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 바닥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누나가 이미 점령했다. 늘 얘기하죠. 오늘 나왔습니다. 아, 동시간대 12시부터 2시 전국의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여전한 1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3: 숨실력자
2: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0: 한 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 밤 김치,
0: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4: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5: 유통 골뱅이.
1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2시대 라디오 방송 청취율 압도적인 1위. 고맙습니다.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저희 공식 그 저기 1위 축하곡. 보아의 넘버원. 보아 씨하고는 전혀 상의가 된 바가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청취율 조사 끝나면은 항시 틀어드리는 보아의 넘버원. 샵잘 됐어. 5802님. 아이, 역시 내가 듣는 라디오 이 정도는 돼야지. 왜내 어깨가 올라가냐, 혜미님. 이게 뭐 아무래도 라디오는 좀더 가족적이잖아요. 내 귀에 라디오니까 뭔가 나만의 보물 상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귓구녕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고막 이제 라디오 이렇게 돼갖고 그 어떤 그 유대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봉규 라디오처럼 잘안 되는 라디오도 그 청취자들이 얼마나 애정이 깊습니까? 그런데 이봉규 씨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청취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비공식 잔치예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잔치인 잔치예요. 봉규 씨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국엔 청취율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 방송 1위 한 것보다 봉규 씨 라디오가 이렇게 올라간 게왜 이렇게 참 기분이 좋은지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이렇게 방송 불만 켜지면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봉규 씨도 너무 축하해요. 오기오기오기님. 아유, 어려워.
1: 전 10대부터 40대가 된 지금까지 언니 팬 압도적 1위.
0: 잠깐만.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20대, 21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저보다 몇살 아래면은 10대구나. 그러네. 참.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9397님이 저 어제 40년 지기 친구들과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가서 연극 봤어요. 연극이 17년 동안 롱런하는 것도 신기했고 공연장이 꽉 차게 관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신기했는데 많이 올만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이젠 먹는 쪽보다 보는 쪽으로 더 신경 많이 써야겠어요. 대학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이 노래가 흥얼거려지더라고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저도 몇주 전에 요즘 그 대학로를 휩쓰는 게또 조혜련 씨가 연극을 두 편이나 하고 계세요. 제가 봤던 거는 리타 길들이기. 어우, 거기도 꽉 차가지고, 그 옆에서 또 바로 사랑의 엄마라는 작품도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오, 대학로를 조혜련 언니가 그냥 꽉 잡았더라고요. 신청하신 신재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939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116364님의 신청곡, 대인배죠, 저희는. 폴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5565님이 신청하신 미스 미스터 널 위한 거야. 4483님의 신청곡 K2 김성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옛날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는데 그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스위스로 뭐 아 그게 팀명이잖아. 뭐 비터 스윗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나? 비터 스윗? 안 본 것 같아 근데. 3388님 나른한 오후에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맞아요. 이 시간을 점령한 이수영 씨 목소리 깊이 빠졌어요. 오늘 같은 날씨는 축축 늘어지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캐러멜 녹듯이 어물전에 오징어 녹아내리듯이 축축 늘어진 거 어때요? 옛날에 홍현희 씨가 요즘엔 되게 발랄하고 통통 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홍현희 씨 그 우차사에 나왔을 때는 정말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물렁물렁물렁하게 안녕하세요 이거 했었다니까요. 빨간 드레스 입고 빨간 립스틱 해가지고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은 아주 통통 튀는 0887님 수원인데 곧 비가 올 것 같네요. 여기도요. 꼬물꼬물한 게 지금 곧 내릴 것 같아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베란다 문 열기가 좀 그시기 했는데 비 오면 베란다 문 활짝 열고 청소 좀 해야겠어요. 어서 오너라 비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근데 비가 또 들이치면은 청소가 의미가 없잖아요. 비 오는 날의 감성. 장덕수님이 신청해 주신 JS 종로에서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스스로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리치
7: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0: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8: 광고 전에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0306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별비치님의 신청곡 한 로로 시간을 달리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 오는 날 딱인 노래죠. 워우워우 워우워우 비란 뜻이에요. 와이 비 나는 나 비 맞잖아. 나는 나 비 워우워우 조롱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청취율이 압도적인 1위인데요. 선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혹시나 저희가 정말 여러 그 선물을 협찬하고 싶으신 분들 열만이 청취율 1위거든요. 협찬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시간에 너무 선물이 많아서 3배속으로 읽었었는데요. 지금은 멘트도 같이 넣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정말 많은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귀하디 귀한 열만의 선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밤스에서 드리는 한우 안도운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드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0: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루머스의 스톰,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그리고 열광적인 신청곡 비가 오니 봉디의 이별비 틀어줘 봐유. 열광적으로 인절미님이 신청하신 스윈스봉 이별비. 스윈스봉? CBS 아나운서 이동규가 뜨고 느낌상 70년 된 줄 알았는데 22년 발매곡이라니. 긍정맘님. 이동규 누구죠? 이 봉규예요. 봉규. 가운데 봉자가 없었더라면 봉규 씨는 정말 어떠한 캐릭터도 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 봉 하나 가지고 봉버러봉봉봉봉 와우 비바퀴님. 봉으로 별봉을 다 하잖아요. 봉은 내가 봉이다. 나는 봉이야. 맞잖아요. 그거 옛날에 누가 있었지? 최양락 아저씨가 했나? 9170님 오늘 가게 정신 없어서 열반 제대로 못 듣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톡 왔어요. 수영 씨 청취율 또 1등이라고. 아유 커피 두 잔 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에 우리 집 일처럼 기뻐하면서 서로 여보 그 들었어? 이수영 라디오 또 1등한 거? 당신이 모를까 봐. 어머나 어머나 나 바빠가지고 못 들었는데 여보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연락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상상해 본 거예요. 9905님 여긴 인천 검단인데 비 와요. 저 오늘 47번째 생일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오네요. 괜찮아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비 오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은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느라 고생이 많다. 너의 인생 격하게 응원한다. 지은 씨. 만 나이로 47세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올해 만으로 47세 됐거든요. 그래서 초를 꽂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듣고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김계월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에픽하이 윤아의 우산 이영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3081님이 어린이날 함께하지 못한 보상으로 월요일 오늘 초등아들 학교도 땡땡이 치고 아침부터 계곡 낚시 왔어요. 덩치가 산만해지는 초등 고학년인데 아직도 아기

이야기해요. 낚싯줄 묶어주고 떡밥 갖다주고 물도 챙겨주고 엄마는 수발 드느라 피곤하네요. 커피 한 사발 해야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정말. 근데 물이 깨끗하고 사람이 없어서 물고기가 잡혀요. 신기반기. 물 진짜 깨끗하고 저는 초등학생이 막 동산 이런 데 가지 않고 계곡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 남다른 친구예요. 근데 저기 조그만 의자 같은 거 하나 놔주시지 너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겠어요. 야옹 야옹. 커피 두잔 드릴 테니까 아드님은 주스로 바꿔주시고 의무님은 커피 한 사발 하시고 사실 아빠도 있었으면 아빠는 몰랐으니까 같이 간지 몰랐으니까 1725님 주말 징하게 놀았어요. 월요일부터 할 것도 너무 많고 집안도 멍멍이 판인데 마냥 늘어져서 침대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요. 마침 남편도 출장 중 음악 들으면 하루쯤은 이래도 되지 않을까? 있는 힘껏 더 늘어져 봅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1위 할 만한 우리 프로 늘 화이팅! 아니, 누구 볼 사람 없고, 나만 괜찮으면,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방전이 푹돼 있다가 한번 이렇게 깜빡 잠들었다가 다시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충전되면, 그때 하시면 돼요. 우리네 어머니들 힘들고 막 한데도 막눈 새카매져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으시겠지만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좀 늘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뭐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 그냥 집이 개벽이 되어 있죠. 그럼 다시 충전되면 일어나서 우르륵 해버리는 거예요. 최유리, 숙녀에게 최정훈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아로아로아님이 우리 초등 아들 얼마 전 히든싱어에 나온 이수영 가수는 몰라도 열만 라디오 수영 이모는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주말마다 언니 라디오 같이 듣거든요. 아들이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세제
1: 슈가버블
0: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와, 와. 요즘 라디오 뭐 듣느냐고요? 그야 물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죠. 난 소중하니까. 동시간대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1위, 청취자가 선택한 진짜 1등 라디오. 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와우. 와우, 오늘 끝곡 제니 천사님의 신청곡 이수영 그리고 사랑해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0: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하거나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카드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카드를 빼면 동전이 컵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정지하고 있는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이 차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도 바로 관성이죠. 그리고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라디오나 레인보우를 켜놓은 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관성입니다. Hey, is this thing on?

0: of Drakendor이었습니다. 조한제텐더 블랙하츠의 음악으로 워낙 유명합니다만은 브리튼 스피어스도 아주 상큼하게 또 잘 리메이크를 했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예, 자연스럽게 오후 2시만 되면은 CBS FM 한동준 FM 팝스를 듣게 되는 예, 그런 마법을 뭐 마법까지는 아니죠.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퍼플님이 이 시간을 찾는다는 건 습관과 버릇 아닐까요? 안 듣게 되면 왠지 서운한 그런 기분. 아, 그래요. 둘리공사님 관성 습성 없이도 듣는 난 뭐요. 그것도 관성이에요. 제주딸기 산도님도 2시에는 저도 모르게 끼룩끼룩 외치면서 입장합니다. 그러셨어요. 월하 독장님도 아 신나거나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유쾌한 커피 쿠폰 한동준 FM 팝스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관성의 법칙을 참고서보다 더 잘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뭐 지난주에 생일 때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게 참 어떤 때는 믿어지지도 않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점퍼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관절 연골이 걱정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그리고 Journey의 Separate Ways, 그리고 보스턴의 Rock and Roll Ba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비가 약간 뭐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기는 하죠. 비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는데. 9390님이 아, 선곡이 역시 9794번으로 우연히 드라마 보다가 배경음악이 너무 좋아서요. 공명도 가수도 모르고요. 꼭 다시 듣고 싶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드라마를. 어이, 진짜. 제가 드라마

드라마를 보지도 못했고 어느 드라마인지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드라마에 삽입되는 노래들은요 다 좋아요. 왜냐면 그 이 화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를 또 잘 맞춰서 그렇게 틀어 이 삽입을 하거든요. 그 이제 드라마에. 그래서 아마 다 그 화면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러니 비주얼하고 오디오가 그냥 탁 맞아 떨어지면서 기억에 많이 남죠. 아까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님은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오키나와 여행 왔는데 비가 오네요. 내일은 맑아지길 기대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지금 여기 목동은 비가 오질 않아요. 아까 그 빌바오에서 문자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빌바오가 어딘 빌바오라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 무지하게 해요 제가. 이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스페인이네요 스페인. 하여튼 여행 가신 것 같은데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휘트니 휴스턴의 Exhale.

4월 19일은 경기 마라톤 대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통제된 도로에서 사람들이 뛰는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됐죠. 마라톤 대회 때문에 시끌벅적해서 저희는 대화를 나누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저는 꽃잎이 떨어지는 거리를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문득 언니 생각이 났죠. 며칠 전에 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조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을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버스가 올 시간에 맞춰서 나갔는데 신호등 신호가 깜빡이는 걸 보고 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손바닥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때 조카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언니는 다시 집으로 와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은 모두 다 언니를 걱정했습니다. 언니는 손바닥에 붕대를 감아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졸라서 할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한테 조카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속상해하지 않으면 좋겠어. 알면서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언니는 나는 아들이 건강한 거 외에는 바라는 거 없어 라는 답장을 보내더군요.

내 마음의 보석송 비발라 비다 콜드플레이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로에서 김은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자꾸 다치면은 속상하죠. 더군다나 가족들이 다치면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아픈 조카를 지금 돌보고 있는 언니가 참 가슴이 찢어지죠. 수원테크 힘내자님이 자식이 건강하고 부모가 건강하기만 해도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바질님이 고3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도 저도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죠. 근데 아내가 요즘 갱년기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짜증이 늘어서 와 장난 아닙니다. 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일단 보석송이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쉽지 않은 일입니다. 6515번으로 힘든데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아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김은경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빌바오에서 온 사연은 파도와 작은 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여행 잘하시고 무사히 잘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 보석 같은 코너가 없어지지 않죠. 예.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길이 맞춰주시고 그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The Mamas and the Papas의 노래 California Dreaming, Scott McKenzie의 San Francisco.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인생을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9: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0: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9: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2: 위제로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7: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1: I see you comb your hair and give me that green.
12: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락세트의 노래 How Do You Do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1: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2: 판촉물
11: 고려기프트.
12: 답례품
11: 고려기프트.
12: 기념품
11: 판촉물을 고려하라.
10: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의 속도를 묻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빠르냐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거죠.

다들 각자의 속도대로 한 주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누군가는 뛰고 누군가는 걷고 있겠죠. 속도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남들 속도에 맞추느라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 페이스대로 유쾌하게 걸어보는 겁니다.

0: 내 페이스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페이스대로 유쾌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비가 살포시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있는 목동은 그래요. 여러분 계신 곳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차분히 내리는 빗방울을 저는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3: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김광석 나의 노래였습니다. 속도는 배려죠. 저의 페이스는 가요 속으로와 맞출게요. 최영희 씨가 적어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요. 뭐 남들 속도에 맞추느라 조급해할 필요가 없죠. 나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5: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서울

7707번으로 신청하신 여진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643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재훈 사랑합니다. 두 곡이었어요. 마음 바쁜 월요일입니다. 오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갔어요. 한숨 돌리면서 음악과 함께합니다. 9951번으로 주신 사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가뜩이나 좀 피곤함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또 바빴네요. 그래요. 한숨 돌리면서 음악 들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405번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청취율 조사 결과 나왔죠? 또 사관왕이죠?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여기 어디 청취율 조사 기관에서 근무하시나? 그야말로 쪽집 계시네요. 예, 사관왕.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요 프로그램 1위. 전 방송사, K, M, S, 뭐 교통방송 등등등. CBS 프로그램 1위. 전 방송사 1위. 대한민국 중장년이 선호하는 가요 프로그램 1위. 말도 안 되네. 막 격양이 돼서 말이죠. 자, 이렇게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 동시간 1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뭐 들어? 가요 속으로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요. 이 사관왕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은 대잔치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방송 중에 번호나 이름 호명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쏩니다.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불리웠던 이름, 번호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조금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호명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정

이석강 씨 신청하셨죠.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찾는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찾고 싶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빈명자 씨가 일부러 이렇게 살짝 비를 맞고 걷고 계시네요. 비 오는 거리를 우산을 접고 걷고 있는데 상쾌하고 아주 좋아요 하셨어요. 뭐 미스트 뿌리듯 그런 촉감이 있는 거겠죠.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보니까 인천, 이 태안,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온다고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내일까지 여기저기 비가 올 듯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4843번 그리고 2006번 정해주셨죠? 최성수, 해후.

최성수 해후에 이어서 들려드린 임지훈 씨의 사랑은 조인자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두 곡의 분위기가 마치 한 곡처럼 쭉 흘러나오는 듯 했죠. 자, 지금까지 호명되신 분들 모두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고요? 아이, 이 최경희 씨 같은 분들 때문에요. 최경희 씨가 아까 얘기했는데 청취율 조사 1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요. 사과낭 어디 뭐가 1등인가요? 다시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렸는데 무엇 이런 것들이 사과낭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요 프로그램 중에 1위고요. 전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동시간대 1위입니다. 동시간대 1위. 그리고 CBS 프로그램들 중에서 1위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중장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요 프로그램 1위. 이렇게 사관왕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 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요. 사은대잔치 하고 있어요. 오늘 방송 중에 자신의 뒷번호나 또 성함 호명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조금 전에 불린 이름, 번호 다 이미 보냈습니다. 6947번 문현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처음에 전주에 두두둥 할 때 이때 좀 가슴이 두두둥 하고 좀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죠. 장혜리 씨의 노래예요. 추억의 발라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1: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2: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UU. UU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8: UU 제약.
9: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9: 1인 사장님이라면
10: 얼마?
9: 경리회계는
10: 얼마? 경리
9: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0: 얼마예요?
9: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0: HR365.
11: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0: 얼마나 좋은데요?
1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백미현 하늘만 보면, 임진규씨 그리고 어우러기의 밤에 비는 장미는 626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최수남 씨가 신청하신 노래 이규석 너에게 나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인 날씨에 조재지의 모르시나요? 박민정 씨 23155번으로 신청하신 이 노래가 참 잘 어울리네요.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쭉 이어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강장희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윤희백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4년생 정도 되었고 1983년 서울 신설동에 있는 철강 대리점에서 일을 했던 윤희백입니다. 당시 저는 PBC 대리점에 입사를 했는데요.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철강 대리점이 있었고 희백이는 그 대리점의 직원이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서 지내던 때 저와 상황이 비슷한 희백이를 만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미래를 응원하곤 했죠. 또 쉬는 날에는 면목동에 있는 윤희백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도 하곤 했습니다. 저의 결혼식에도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는데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만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파전에 한잔 기울이고 싶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이선희 갈등이었습니다. 1964년생 정도 되셨고요. 83년 서울 신설동에 있는 철강 대리점에서 일을 하셨던 윤희백 씨. 윤희백 씨의 형님 이름은 윤희찬 씨라고 하네요. 기억을 해 주셨습니다.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강장희 씨께 베이커리 쿠폰 보내드립니다. 130번째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 회사에서 반찬 했어요. 집 근처 중랑구 겸재교 산책하는데요. 장미 꽃밭이 한가득입니다. 2213으로 보내주셨네요. 아유, 정말 장미 꽃밭이 아주 예쁘게 장미꽃들이 피어있네요. 가서 보면 더 아름다울 듯합니다. 전 사진 잘 봤습니다. 96523857 정혜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존박 빛속에서

구창모 씨의 노래 희날이었습니다. 황은정 씨가 신청하셨고요. 2551번. 아, 오늘 너무 과분하게 축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게시판을 통해서 사과랑 축하해요. 근데요, 중장년층 이거 아니에요. 삐 틀렸어요. 저희는요 초딩부터 저희 엄마까지 3대가 같이 들어요. 예. 항상 이렇게 켜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초등학생부터 어머니까지 이렇게 3대가 같이 듣고 있는 가요 속으로 매일매일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프로그램 중에 1위인 전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시간대 1위, CBS 프로그램에서 1위, 그리고 대한민국 중장년이 선호하는, 아 이러면 틀리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가요 프로그램 1위, 이렇게 4관왕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은대잔치 하고 있잖아요. 오늘 방송 중에 자신의 번호 뒷번호나 이름이 호명되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순두부 외식 상품권 15개 우리 작가님이 더 추가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순두부 외식 상품권 15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926번. 내일부터 5박 6일 일본으로 크루즈 여행 갑니다. 크루즈 승선권 당첨됐거든요. 너무 신나요. 결혼 17년 만에. 아, 혼자요. 그 너무 신난다는 게 혹시 혼자서 가셔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또 행운이 따르는 여행. 그래서 더 행복할 듯합니다. 잘 갔다 오시고요. 또 재밌었던 이야기 나눠주시죠. 김태환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휘버스 그대로 그렇게.

YB의 노래 꽃비였습니다. 그리고 임희숙 씨의 노래죠.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손원준 씨가 신청하신 노래 함께 했어요.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6293번으로요. 아까 빗물이 창가를 두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배따라기의 은지를 신청하셨군요. 은지 빗물이 한 방울 이렇게 가끔씩 떠오르는 멜로디 가사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노래도 그러기에 딱 좋은 곡인 듯합니다. 박승화 씨 라이브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0: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상태 나와 같다면 5019번으로 신청하셨죠.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게시판에 너무 축하들을 많이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취율 4관왕 감사 사은 대잔치로 또 함께하기도 했는데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선물 여러분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조성모의 노래 다짐입니다. 4586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현숙 씨도 역시 정해주셨군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큰 슬픔 중에도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이 터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박경리 작가는 시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같이 눈물을 쏟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슬픔이 우주만 한들. 삶이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는 듯한 그 말처럼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0: 에서도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포착할 기회는 있고 그건 어떤 삶에든 살아낼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히 무심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것처럼 사는 내내 슬픔과 기쁨은 끝없이 교차하고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우리 삶은 내일도 이어질 테니까 말이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아미스카의 노래 솔레다드. 이 곡은 0544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생전에 삶은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비극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The Beautiful Sound의 Dream a Little Dream 그리고 Benny King의 노래 Spanish Harlem 053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 35주년입니다. 지지고 볶고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됐네요. 아이들은 모두 이제 제가 할 길 가고 다시 둘이만 남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또 살아가야겠죠. 함께 해준 남편 고맙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지은 씨가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 하는데 오늘의 주제 걱정으로 잠 못 드는 일 얼른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일 이 좋은 날들을 즐기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으신지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 이거예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욜로님이 청하신 카펜터스 레이니 데이즈 앤 먼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요? 도리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운 지 6개월이 됩니다. 스스로 견뎌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에 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그래도 그렇지도 않고 며칠 전에 이어폰으로 남편의 귀에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코가 빨개지면서 우는 표정을 짓는데 저도 함께 울었죠. 우리 남편 건강에 얼른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And I Love You So 편찮으신 남편 이어폰으로 들려드려서 코가 빨개지게 두 분이서 같이 우셨다는 이어진 곡은 페리 코모의 For the Good Times였습니다. 남편분 건강에 얼른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30년간 다닌 직장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일하는데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성팜님, 요즘에 거래가 많이 없죠, 그죠? 교통사고로 두 달 입원하고 내일 퇴원을 합니다. 화사한 봄날을 병원에서 보냈죠. 퇴원하고도 예전처럼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가오는 사람도 무섭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무섭고 부딪힐까 봐요. 아,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셨군요. 6832님 힘내셔요. 전세 살고 있는 아들이 전세 사기당해 해결도 안 되고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아플까. 어미 마음이 찢어집니다. 2683님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네, 그죠? 친구가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가더니 정녕 내가 필요할 때는 주지 않고 있네요. 친구도 돈도 잃을까 고민입니다. 하얀 바다님, 암만 친한 친구도 그저 주겠다 생각 안 하면 돈 거래가 참 그런 것 같아, 그죠? 그죠? 저는 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새카맣게 어린 후배 둘이 있는 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부끄럽고 화가 나던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머뭇머뭇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게 눈길도 주지 않는 부장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저 미안해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셨어요. 글로리아 정님.

0: 시카고의 노래 How to say I'm sorry. 지금 시각이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저녁 스케치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궂은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더 예상됩니다. 봄빛이

오는 천둥과 번개, 강풍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나타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40mm, 충청도와 경남, 제주도에 최대 50mm, 호남 지방은 이보다 많은 최대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내일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14도로 시작해 내일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수원과 원주, 대전과 대구가 22도, 광주와 제주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크고 한낮에는 날씨가 한층 더 더워지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서울 기준으로 28-29도 선까지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은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었죠.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 놓으려고 낑낑거리며 밀고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십니다. 그곳을 바라보니 바람에 날려 뒹굴고 있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음식물 통을 놓을 장소를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람에 꽃이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죠. 그렇게 음식물 통을 놓고 돌아오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바람에 나뒹굴고 있는 그 카드를 주우려고 몸을 최대한 숙이고 계셨는데 금방이라도 휠체어에서 떨어지실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 꽃이 붙어있는 카드를 주워달라는 말씀이셨구나 라는 생각에 얼른 그 카네이션 카드를 주워 할아버지께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주워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런 뜻인 줄 몰랐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 말에 괜찮다고 고맙다고 손을 저으며 웃음으로 화답하는 할아버지의 말투는 약간 어눌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주워드린 카드에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삐뚤빼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손녀에게 받은 카드인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손녀에게 받은 꽃편지가 바람에 날아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몸으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녀가 써준 카네이션 카드를 다시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시던 할아버님, 사랑스러운 손녀하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희망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배려가 깊으신 분이시네, 그죠? 손녀가 좀 카드 바람에 날아갈까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싶네요. 그 카드 꼭 간직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224님, 저도 어버이날 어릴 적 외손자가 선물한 외손자 사진이 달린 사진이 달린 효자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죠. 5996님,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들이 뭘 주면 그게 그렇게 귀하죠, 그죠? 당연히 오래오래 간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지난 어버이날 바람 엄청 불었어, 그죠? 사연 주신 이망희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모리스 엘버트의 노래 Feelings는 박경미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 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 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카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카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비가 온 뒤에 숲냄새가 너무 좋고요. 이제 흙과 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꽃들이 활짝 피어나겠지요 하시네요. 이 884님, 헤일리 웨스트입니다. Live of Dreams.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랑크 프루세락단의 데킬라. 어린이들은 즐겁게 열중하는데 천란 사람들은 본 것이 많아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능력껏 소화하고 분에 넘는 욕심을 삼가면 일은 다시 즐거워진다. 최종래님의 단 한 번의 이 삶을 중에서 글을 보내주셨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랄까 어디에 열중한다거나 또 무엇에 감동하는 그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본 게 많아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2380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작년에 전립선암을 시작으로 큰 수술을 3번 받고 회복 중인데 걷는 게 빠르다는 의사선생님 권유로 하루에 만보 걷기를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광천을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당신 멋져님 멋집니다. 그래요. 건강 얼른 잘 회복하시기를. 저녁 스케치 에코백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스케치 밴드에서 저녁 스케치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주소와 성함을 적어 문자 샵9390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아내가 척추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정도. 낮에는 약의 기운으로 버티는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밤이 되면은 허리 보호대를 조였다 풀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의사소견이 석 달 정도는 힘들 거라고 하는데 휴식 엄마 힘들겠지만 오늘의 이 고통이 어젠 일이 될 거니까 우리 힘내봅시다. 남편분이 보내셨습니다. 4725님. 세미노 로시의 노래 솔로 아이 우나 바람이 오직 나만을 위해 있어주오. 이어진 조식으로반의 노래 지라콘메 나와 함께 걸어요. 목표만큼 다 이루어내는 인생은 아니지만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약속대로 다 지켜지는 의지는 못되지만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 아닌가. 9779님이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에드 시런의 퍼펙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합니다. 퍼펙트 심포니 2691님 정하셨어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타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대상자가 자신의 갱신기한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갱신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기존 연단위에서 이것 전후 6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새로 바뀐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것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니타 컬싱어스 웰컴 투 마이 월드 0306님 정하셨고요. 영화 천밀밀 중에서 타지에서 고생하며 돈 벌고자 했던 두 청춘 남녀의 고군분투가 새삼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하면서 낙타를 탄 신사님 등려군의 노래 월량 대표 아적심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타임 새로 바뀐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것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이날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조용히 내 안에 머물러 봅니다. 침묵 속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2328님, 네킹콜의 노래 데키에로 디에스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다미타주의 A Time to Love는 순이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새로 바뀐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이것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기준이죠. 내일 운전면허증 찾으러 경찰서 가는데 그러셨어요. 6180님, 저도 곧 적성검사라 연락이 왔더라고요. 2803님, 올해 적성검사 받는 해입니다. 늘 안전운전하는 택시기사가 될게요 하셨습니다. 8244님, 7080님, 딸이 아빠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김희망님, Patricia Casmo.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테니 너는 홀로 길을 찾아가렴. 내 길은 멀고 험하니 가시덤불과 칠흑 같은 밤 고통을 통과해야 한단다. 차라리 다른 사람들과 저편으로 가렴. 그 길은 잘 닦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니. 나는 계속 내 고독 속에서 외로이 기도를 올려야 한단다. 내가 산 위에 선 것을 보거든 내게 날개가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산은 그저 언덕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헤르만 헤세의 충고. 타인의 박수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요. 누구도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고 내 인생길의 풍경은 오직 나만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어설픈 충고를 건네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선을 그어줘요. 너는 그렇게 해, 나는 내 식대로 해. 그 선이 마음의 균형을 잡아

비틀즈의 Let It Be. 고2 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못 봤는지 며칠 방황을 하더니 오늘은 학원도 그만두고 왔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러셨는데 고2 아드님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조용한 시간 가지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7291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8: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걱정거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5월이 가기 전에 모두 다 해결이 돼서 편안하게 6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영희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리타 콜리지 We are all alone.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요? 아무리 많아도 늘 누르는 층수만 누르잖아요. 뭐 1층에서 타든 지하에서 타든 늘 누르는 우리 집 층수, 우리 사무실 층수. 그런 것처럼 사람 감정도요. 내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처럼 굳이 뭐 여기저기 버튼을 누를 일이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런 하루 잘 보내고 이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층수에 안착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10시까지 음악여행 출발할게요.

0: 내가 가야 할 층. 내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추억의 음악 여행 속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새소리 어쩔? 하고 우리 혜신님. 그러게 말이에요. 잘 오셨어요. 사실 아무리 층수가 높고 버튼이 많아도 주차장 층수하고 우리 집 층수만 누르는 게 보통 엘리베이터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무실. 다른 층수는 눌러본 적도 없고 눌러볼 일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관심도 없고 다른 일은 해본 적도 없다 하신 분들. 하지만 행복한 동향 안에서만큼은 어떤 사람이든 사람 사는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서 상당히 외롭지 않고 흐뭇하죠? 맞습니다. 오늘도 음악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저녁.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막 눌러주세요. 샵 9390 하고요. 오늘 첫 곡은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였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쑥! 실력자
1: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2: 숭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998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잔나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천생연분님이 김승진 스잔 청해 주셔서 두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계속 야근하는 날이지만 방송 들으면 열심히 일해요. 오늘이나 내일.

내리는 이 비가 마지막 봄비겠죠?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중 주말 날씨를 살펴보니까 뭐 27도, 8도, 9도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기록을 보이기도 하는데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비 오는 날 음악과 함께 서호천 걷고 있습니다. 수원에 계시는군요. 청동오리가 새끼를 낳아서 10마리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엄마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아, 막 상상만 해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너무 반가워서요. 목소리 딱 듣고 남편이랑 동시에 아 현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네요. 오, 근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7080번이세요. 반갑습니다. 캠핑 갔는데 쟁일비가 오락가락해서 불멍도 못하고 저녁 일찍 먹고 라디오 듣고 둘이 누워있어요. 그러시군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7080번으로 청해주신 웃음실입니다. 잃어버린 우산.

주니파파님 청해주신 황기영 나는 문제없어, 또 수호신님이 손현이 이름 없는 새 청해주셨고요.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 잘 들으셨어요? 텐트 쳐놓고 계시면은 막 그 텐트 위로 빗방울이 타닥타닥타닥타닥 떨어지는 그 소리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브루슬리 님이 보름 일정으로 미국 여행 중인데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우와, 주변에서 들리는 외국어들 속에서 행복한 동행의 DJ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선곡 좋습니다. 행복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브루슬리 님. 예, 행복하고 또 여행 마치실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요. 심신을 달래려고 온 지리산의 밤이 행복한 동행과 함께 깊어갑니다. 최청집님, 심신을 잘 달래고 완전한 힐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초롱이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우리 마리사랑님 노트북으로 일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너무 고개 숙이고만 계시지 마시고 묵운동도 좀 하시고 가끔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장범준 노래방에서 청해 주셨고 행복사랑님 지리산 기슭 고운동촌이라는 예쁜 민박집에서 남편과 여행한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요. 지금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싶어요 하셨는데 닉네임이 우리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행복사랑님. 또 9243번으로 양희은 쌍록수 청해 주셨고요. 7754번으로 청해 주신 김희진 영원한 나의 사랑 들을게요. 이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꽉 채벌레

0: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0: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6: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7: 환청물
6: 고려기프트.
7: 답례품
6: 고려기프트.
7: 기념품
6: 환청물을 고려하라.
5: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쉬어가는 저녁,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0: 멋지다. 참 멋지죠. 신촌 블루스. 푸하님이 청해 주신 곡 바람인가 빗속에서 들으셨습니다. 자, 이 멋진 공연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레전드 밴드 신촌 블루스가 5월 14일과 15일 홍대 스페이스 브릭 홀에서 콘서트를 해요. 이제 밴드 결성 41년째를 맞아 신촌 블루스 40+1이란 이름으로 팬들을 가깝게 만나는 자리인데, 중요한 건 행복한 동행의 또 다른 가족이죠. 강호달림 씨가 어민호 씨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뭐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오는 5월 14일 목요일 또 15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께 두 장씩 두 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 5월 14일 목요일,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비오로, 레인비오라 그랬죠? 레인보우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호밍루츠가 인천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트.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경영님 청해주신 노사연 바램 들었고요. 우리 강나루님, 와, 아프리카 가나에 가 계세요. 가나는 다시 뜨거운 열기가 대지를 덮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는 낮 12시 19분 28초 지나고 있겠네요. 그러니 뜨겁죠. 고국의 향취가 그리워집니다. 이동원님의 향수가 듣고 싶어요. 가나에서든 이 향수는 어떨까요? 이동원, 박인수가 함께한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가사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막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닷없는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황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향수 가사 중에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는데, 문제 나갑니다. 느닷없는 퀴즈예요.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누런 숫소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황소는 누런 숫소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10분 선정해서 모바일 쿠폰 10분 보내드리고, 또 다른 10분은 선착순 아니에요. 선착순 아닙니다. 또 다른 10분께는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정답 주십시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자님 야근 중이시네요. 청해주신 김건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또 3741번으로 박선주 귀로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소등하고 발코니 티테이블에 앉아 유리병 넘어 밖을 보며 음악과 함께 방송 듣고 있어요. 님의 기도 이안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아주 고즈넉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8238번으로 그리고 9534번으로 김광석 사랑했지만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멀리 떠난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그리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얼마나 살아야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남은 가족들 생각해서 힘을 내야죠. 그럼요. 아드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내서 다른 가족도 똑같은 사랑이 담긴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날 때 가끔씩 저한테 오셔서

가서 이렇게 글 남겨주세요. 김광석 사랑했지만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아이고, 벌써 9시 3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느닷없는 퀴즈를 여러분과 나눠봤죠. 향수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느닷없는 퀴즈는 황소는 누런 숫소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했더니 많은 분들이 황소잖아요. 누르황자 써서 누런 숫소 맞죠? O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죠. 사실 그 황소는요, 이 황소의 어원은 한소입니다. 왜 한강 하면 큰 강이란 뜻에서 한강 그것처럼 이 한소가 한소 한소하다가 황소가 된 거죠.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보면은 얼룩배기 황소라 그러잖아요. 황소는 사실 컬러에는 상관이 없어요. 누런색도 물론이고 얼룩배기 검은색도 황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누런 소가 아니고 다 자란 숫소, 일소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황소는 다 큰 숫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얼룩배기 황소도 맞죠. 뭐 검은 소도 맞고 다 맞죠. 누런 선 당연하고 그래서 덩치가 크다는 의미로 덩치 큰 개구리를 누렇지 않아도 황소 개구리라 그러잖아요. 큰 개구리라고. 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X. 이미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들 10분은 쿠폰을 다 받으셨을 거고 지금부터 화장품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작가님이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닷없는 퀴즈 재밌죠? 김태영입니다. 오랜 방황의 끝.

0: 마냥 펼쳐진 길, 끝이 없는 길. 박인희의 노래 3279번으로 오늘 낮에 초록과 장미가 어우러진 UN 묘지 길이 생각난다고 오늘 거기 다녀오셨군요. 또 김태영 오랜 방황의 끝 6488번으로 청해 주신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의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요. 성화님 집에서 듣는 행복한 동행 즐거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해주신 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0: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플루셀러스.
1: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산 없이 나갔다가 갑자기 비를 맞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 예보에 우산을 챙겼지만 종일 해가 쨍쨍한 날도 있었죠. 일기예보는 사실 확률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긋나는 날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 날씨만 그런가요?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날도 있고 쉬울 것 같았는데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하루는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의 하늘을 잘 지나가는 일이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이 시간 오늘이 여기까지 흘러와 줬다면 그럭저럭 꽤 괜찮은 하루였다고 봐도 되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어떤 날의 하루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하늘의 표정과 상관없이 우리 구문 가족의 마음의 날씨는 오늘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일기예보라는 게 미리 확인하더라도 결국은 확률에 기대는 일이라 늘 정확할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무탈하게 맞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네, 거기에 오늘 감사한 소식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 꿈과 음악 사이에가 동시간대 1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주파수에서 만나서 하루를 나누고 또 공감한다는 게 또 벅차기도 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도원경에 다시 사랑한다면 세훈님 5240번으로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최재훈 비의 랩소디였습니다. 제가 오늘 첫 곡 소개할 때 어떤 날에 하늘인데 하루라고 그랬나요? 정신이 없네요. 네, 정정 드립니다. 어떤 날에 하늘 오늘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어요. 아, 청취율 동시간 때 청취율 1위 어우 축하 사연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착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날씨 얘기를 했었죠. 햇빛이 쨍쨍할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비 올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맑은 날이 있고 그렇다 했었는데 푸하님 햇빛이 쨍쨍하면 우산이 양산으로 변신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 이래저래 필요할 때가 요긴하게 쓸 때가 많은데 그것도 무거워진다고 잘 안 넣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9849님은 오늘 마음의 날씨요. 저는 먹구름입니다. 감기 걸려서 하루 종일 처져서 힘든 하루였어요. 수업도 겨우 하고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연수 가서 없고 이래저래 우울하네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길 쨍한 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랄게요. 네, 얼른 주무세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제 마음은 흐린 후 갬이었어요. 업무적으로 힘든 하루였는데 잘 건너왔습니다. 쉬운 하루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감당 못할 하루도 없다는 용기도 얻은 하루 은디님 보내주셨네요. 8887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신승훈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친구가 말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히 지하철을 탔다고. 목적지도 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김포공항이었다고.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서고 출국장을 지나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숨통이 트였다고 했다. 그랬던 친구는 언제부턴가 그 쓸쓸한 취미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 이번에는 공항에 가는 대신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해 항공권을 검색하고 그 도시의 실시간 날씨를 들여다보는 것. 여행 갈 날짜를 요리조리 맞춰보다가 마음에 드는 시간대에 최저가 항공권을 찾고 나면 진짜 휴가를 앞둔 사람처럼 기뻐했다. 그런데 요즘은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 정세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항공권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린다. 어차피 떠나지 않을 여행인데도 화면에 보이는 금액을 보면 가상의 세계를 서둘러 나와 얼른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밤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가끔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견디기도 한다. 그것이 여행이든 한 번쯤 살아보고픈 도시든 아니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든 간에 꿈꾸는 시간만큼은 부디 충분히 행복하면 좋겠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드린 노래 마이 앤트 메리였습니다. 공항 가는 길.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 노이즈, 어제와 다른 오늘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았었는데 어머니가 커다란 더덕을 캐서 껍질 벗겨서 입안에

넣어주시네요. 식감과 향이 어찌나 좋던지 입가의 미소가 배시시 번집니다. 479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엄마밖에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죠. 네, 건강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좋아서 매일 운동을 가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듣는 꿈음은 저의 하루 마무리 루틴입니다. 유니 씨 목소리 들리면 아,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하면서 잠에 듭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또살 우리들 모두 화이팅이에요. 923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1182번으로 정해주신 노래네요. 더 네임입니다. 사랑은.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꿈과 막상이의 일부 끝곡 바비킴 피처링 정인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0: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꿈꿈 가족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366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이제 시간인데. 병실은 또 일찍 소등되는 분위기일 텐데, 아직 잠못 들고 계신가 보네요. 지금쯤은 잠드셨기를 꿈결에서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수술 잘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꿈꿈 가족들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7080번으로는 오늘도 거짓 배고픔에 속아서 지금 막 카레에 막김치를 얹어서 밥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저 다이어트 할수 있을까요?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뭐 밥에 카레에 김치면 굉장히 건강하신 것 아닌가요? 진짜 배고픔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밤에 먹고 싶은 건 살찌는 그런 메뉴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미 드신 거잘 소화시키시고요. 또 오늘 좀 의지가 약해졌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화이팅이에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이었습니다. 창수님이 청해 주셨던 박용하 처음 그날처럼, 유해준의 단 하나의 사랑, 와이의 운명까지 들으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에 봄비가 오락가락했어요. 비를 맞으며 걷고 싶었지만 황사비일 것 같아 낭만을 접었습니다. 맛난 저녁 먹고 쉬면서 내일로 가는 마차를 타기 위해 꿈음을 듣습니다. 2037님. 네, 편안하게 잘 타고 가고 계신가요? 탑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빵 만들기 시작했는데 빵 반죽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항상 이 시간에 빵을 굽네요. 빵을 만들기 시작한 뒤로는 동네에서 파는 빵을 감사하면서 사 먹게 됩니다. 아, 빵을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음악과 빵 굽는 구수한 냄새, 마침 밖에 비까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밤입니다. 진달래님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 아까 생일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가을 하늘님, 꿈은 호박마차님도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8585번으로도 오늘 좀 늦게 퇴근을 했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곧 제 생일이거든요. 저한테 뭘 갖고 싶냐고 묻는데 아, 선뜻 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생일이란 걸 점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의 생일에는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저녁 외식 약속을 잡아오긴 했는데, 정작 제 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드니 약간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해준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네가 주고 싶은 거 주면 고맙게 받을게. 오히려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자그마한 뭐라도 준다면 그게 제 기억에 정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가족들은 또 편하고 매년 이제 함께 오고 하다 보니까 뭐 밥이나 먹지 뭐, 뭐 선물 뭐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게 뭐야? 갖고 싶은 거 있어? 뭐 사줄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꿈꿈으로

하루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6157번으로 정해주신 러브홀릭의 노래입니다. 그대만 있다면.

봄비를 닮은 두 곡이었어요. 테테 로맨티코, 클래식화이의 노래 누바보사까지 들으셨습니다. 은혜 씨, 저희 집 중2의 아이가 2박 3일 수련회를 갔어요. 이히히히히히. 더 말하진 않겠어요. 꿈속으로님. 네, 잘 전달받았습니다. 어떤 감정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지내다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꿈님도 네,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후텁지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에 시원하게 쟁여둔 멜론으로 이른 더위를 날려봅니다. 무언가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소소하지만 감사한 하루. 산청바라기님 보내주셨고요. 오늘 노래들 너무 좋아요. 휴양림에서 힐링 중인데 친구랑 귀호강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꿈은 피로회복제네요. 반짝반짝 쭈님이 보내주셨고요. 와, 휴양림에 계세요. 와,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직접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만끽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뱀발목님, 오늘 버스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몰래 내려버렸지만 그의 향수 향을 제 코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멋진 그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추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인데 언젠가는 잊을 수 있겠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날이 오겠죠. 그 사람이 더 선명해지는 날입니다. 바람에 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0: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델리스파이스의 고백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네, 마지막 곡입니다. 머머 잔스의 카페에 앉아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여자로.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사라 본의 노래입니다. A Lover's Concerto.

사라본 A Lover's Concerto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촉촉한 밤, 음악이 생각나는 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 밤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 종이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2: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캐스케이드의 Rhythm of the Rain, 레지나 스펙터 On the Radio였습니다. 여기는 독일이에요. 출장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은데 다음 주까지는 여기에서 업무를 봐야 해서요. 가족들은 이 시간 다 자고 있겠네요. 제임스님, 출장 가 계신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도 가끔 잠 못 이루는 밤 생각나시면 찾아주세요. 아지근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입원 간호를 했더니 주부 습진에 허리에 무리가 와서 한동안은 병원 다닌다고 못 들어왔네요. 전 대장암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열흘 동안 40년 넘게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잠들면 라디오에 들어와서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위로받고 가곤 했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으셨을까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님이 지켜주셔서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기운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지근님께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라마님께서 브란디 칼릴의 The Joke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다음에 12:45 듣고요. 브란디 칼릴의 The Joke 이어서 듣죠. It's 12:45 on a Tuesda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say.

서둘지 말아요. 아직은 천천히 들려줄게요. 우리의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도 서두르지 말아요. 내 얘기가 재미있나요? 웃음이 많은 건가요? 나도 이렇게 크게 웃는 내 목소리 얼마만인지 몰라. 우리 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해. 그럴 리 없을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말해볼까, 지금?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음악 소리마저 사랑을 노래하네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척하며 말해볼까, 지금? 후회할지도 몰라.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 마지막 날이 오겠죠. 한참이 지나서 후회한다 해도 서두르지 말아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척하며 말할 걸 그랬지. 서두르지 말아요. 조원선, 존박이 함께 부릅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월요병을 노래로 승화시켰네요. 크러쉬의 먼데이 블루스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 조원선 존박의 서두르지 말아요 였죠. 노래 읽는 밤은 이렇게 노래 가사를 같이 읽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 추억이 담긴 노래 있다면 노래 읽는 밤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보안회사에서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도 잘 듣습니다. 시멘트 박님. 이 시간에 한창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함께하는 음악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9647번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와 있었던 아들이 날이 밝으면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아쉬운 마음에 잠이 쉽게 오질 않네요. 또 긴 시간이 지나야 만나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기만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맙고 사랑한다 하셨네요. 아이고, 2주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아까우셨을까요. 엄마 사랑 듬뿍 받고 또 타지에서도 잘 살아나갈 겁니다. 영상통화 자주 하시고요. 버밀리언님 청하셨어요. 하림의 노래 출국.

이제 응급실 앞서 들은 곡 하림의 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이와 만이산 등산 가려고 강화 여행 드라이브 중입니다. 새벽에는 방송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음악과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1672번님 심야 드라이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악과 함께 얼마나 좋으실까요?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6807번님 이곳은 별빛이 빛나는 밤.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밤새워 근무 중입니다. 라디오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야간 근무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네요.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레어버드입니다. 찐파피. Now when you climb

레어버드의 Sympathy, 비지스의 Holiday,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Windmills of Your Mind 세 곡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우디 허먼의 Summer of 42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연철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는 올림픽대로 타고 퇴근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촉촉한

바라보면서 달리면 아, 서울 정말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변북로에서 또 올림픽대로에서 한강 바라보면서 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시작하는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아침의 첫 곡은 BJ 오페라 까르멘 가운데 투우사의 노래 여러분의 건배에 보답하리라. 발톤 로버트 메릴의 노래 그리고 카라얀이 주연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일상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무언가에 마음이 끌리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안 먹어본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평소와 다른 풍경 앞에서 괜히 기분이 들뜨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이런 낯선 경험 속에서는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싶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일상이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은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또 작은 이 세계의 순간들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반짝이는 색다름이 생각보다 큰 생기와 설렘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가운데 아일랜드 여인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김명수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8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흐린 월요일 아침이에요.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 생각에 가슴 한켠이 쓰리고 조금은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거동 못하셨던 엄마는 집 근처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3년 전에 천국 가셨는데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자주 뵈서 그런지 빈자리가 많이 크고 오래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해 면회도 힘들었던 시절 어버이날 창문 사이로 면회했을 때 동생이랑 용기내어 어버이 은혜 노래 불러드렸더니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던 엄마가 함께 부르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맺힙니다. 또 어버이날 그 조수미님이 부른 바람이 머무는 곳에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들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늘 찬송가를 부르셨던 우리 엄마 가끔씩 매기의 추억도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생각나요.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 어버이날 추억을 많이 하셨군요. 왜 그날 아프셨어요? 수액 맞으시면서 들으셨군요. 저도 이번 어버이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답니다. 건강 회복하셨죠? 그래도 며칠 지났는데 빨리 건강해지시고요. 신청해 주신 매기의 추억 함께 듣겠습니다. 어머니 추억하시면서 함께 들으시죠. 테너 프랭크 패터슨의 노래입니다.

미국의 민요 매기의 추억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였고요. 584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매기는 영어 이름 마가렛의 애칭입니다. 매기를 어떤 분은 어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물고기 매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까 전에 739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 목감천을 걸으면서 아당 들어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음악 좋다기에 93.9 전파하고 갑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사진도 찍어 주셨는데 참 예쁜 사진이네요. 이렇게 물 징검다리 건너는 사진 찍어 보내셨어요. 또 하얀 귤꽃님은 정우님 여긴 눈이 내려요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침 산책으로 입합 나뭇길을 걷고 있는데 하얀 눈이 흘러내려요. 입합 축제예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예쁜 길 걷고 계시군요. 오늘 조금 날씨는 흐리지만 대신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음악 들으면 또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흐린 날 공기가 좋으니까 봄 공기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보내세요. 아당 엿장수님이 글루미 먼데이라고 하셨는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음악과 아주아주 잘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불린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하며 자연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나에게 있어 5월은 그저 아름다운 계절을 넘어 어린 시절의 향기와 추억이 깃든 시간이다. 내가 자란 시골 마을에는 이맘때면 산과 들의 아카시 꽃이 흐드러지게 피곤 했다. 하얀 꽃잎이 가지마다 수북이 매달리고 어디서든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들판을 뛰놀며 아카시 꽃을 따먹기도 했고 꽃잎을 손에 모아 바람에 날리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향기를 맡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도시화된 풍경 속에서 아카시 나무도 사람들의 맑은 웃음도 사라져버린 듯하다. 가끔은 그 향기가 그리워 일부러 산책길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린 날의 그 감동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아마도 이런 그리움은 나이 들어간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것이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삶이 달아갈수록 사람은 본능적으로 따뜻했던 기억을 더 자주 꺼내본다. 그리고 그때의 나를, 그때의 세상을 애틋하게 떠올리게 된다. 아카시아 향기는 내 유년 시절의 배경음악과도 같았다. 그 향기를 맡으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내 어린 시절의 풍경이 또렷하게 되살아난다. 그리움 속에는 웃음도 눈물도 순수했던 마음도 모두 함께 담겨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향기만큼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5월이면 어김없이 내 안에서 아카시아의 기억이 피어난다. 그 향기를 따라 오늘도 조용히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러 간다.

박화목 씨, 김공선 곡 과수원길, 구리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노래들 많이 나오죠.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동호의 책 내가 걸어온 만큼 길이 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저희 동네에 아카시 꽃이 많이 폈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주말에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향보다도 더 좋은 아카시 향이 코를 간지럽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계절은 참 풍경보다도 향기로 먼저 기억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비 온 뒤에 흙냄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맘때 피어나는 아카시꽃 향기일 수도 있겠죠. 신기한 건 그런 향기 하나만으로도 오래 잊고 지냈던 시절의 공기와 또 그 마음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뛰놀던 골목, 또 함께 웃던 친구들, 그리고 그 시절에 순수했던 내 모습까지요.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앞으로의 시간을 사는 동시에 점점 더 자주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그러지 않나요? 저는 부쩍 요즘 옛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소개된 글처럼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계절의 향기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망고아빠님이 과수원길을 작곡한 김공선님이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항상 인자하셨다고 추억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이야, 이 노래를 쓰신 교장 선생님, 이 노래를 들으면 더 특별하시겠어요. 그렇군요. 김공선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셨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 이거 들까요?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지금까지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바이올린 선율에 빠져보죠. 길샤메 바이올린 웨란 주엘셔의 기타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길샤메 발린 외란 절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칸타빌레는 노래하듯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기악 연주자들에게 이 칸타빌레가 나오면 고민한답니다. 어떻게

노래하듯이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 할 때는 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이즈에 따라서 호흡을 같이 하면 칸타빌레가 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 김정원의 피아노 앨범 Remember Vienna 듣고 있는데 오늘은 슈만의 터메라이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전경 킨더스텐넨이라는 모음곡에 있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곡인데요. 이 터메라이라는 말은요. 원래 독일어로 트라우미 꿈이거든요. 트라우미 꿈이어서 그냥 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트라우마가이라고 쓴 그 의도를 조금 아는 게 좋은데요. 이게 말하자면 꿈꾸기 아니면 이 꿈결 속에 잠겨있는 상태 아니면 조용한 몽상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꿈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기억과 감정의 결이 더 짙게 스며 있는데요. 이 슈만은 원래 뛰어난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사람이었죠. 너무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나머지 무리한 연습을 했는데 좀 이렇게 무리한 훈련 같은 걸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다치면서 연주자의 길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지 못한 셈이에요.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여성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비크를 처음 만났을 때 슈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닿지 못한 세계 그 자체를 동경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졌었어요. 슈만은 하지만 대신 작곡가로서 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연주하고 싶어하는 음악들을 남게 되었죠.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꿈이 된 셈입니다. 트로이메라이, 화려한 기교보다 한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깊고 섬세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음악인데요. 슈만이 남긴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몽상의 풍경,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정원님의 연주를 듣는 슈만 트로이메라의 오늘 분위기랑도 어울리고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저도 창밖 보면서 들었는데 좀 이렇게 흐린 날씨에 참 이 슈만의 선율이 분위기가 좋구나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클라우디 필터 아주 좋습니다. 154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백건우 선생님의 슈베르트와 브람스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여든의 거장이 건반 위에 내려놓는 음표들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삶의 궤적 그 자체였으며 70년의 세월이 빚어낸 소리는 깊은 철학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제의 감동을 오늘 방송 들으며 다시 꺼내어보는 이유는 백건우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들려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귓가에 맴돌아섭니다. 말씀 말미에 오늘 저의 수호천사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김정원 피아니스트님의 70년 세월이 담긴 연주에도 함께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제작진분들과 김정원 선생님의 수호천사 또한 아당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어제 저랑 같은 곳에 계셨군요. 어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그렇지 않아도 로비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어요 하는 인사 많이 나눴는데요. 어제 연주 참 감동적이었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80살이 되신 노장 백건우 선생님의 연주 힘 하나 쓰지 않고 터벅터벅 한음한음을 건반 위에 툭툭 내려놓는데 그 터치 하나하나가 심장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어제 들었던 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A장조 도시번호 664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방금 재연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안드라 슈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 듣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시번호 6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든은 아직 좀 멀었으니까요. 10년 뒤에 환갑 때 저도 독주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수호천사가 되셔서 객석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6919번님이 보내주신 신청곡 어제 비발디와 나라는 영화 보고 감동이었어요. 끝에 흐르던 비발디의 사계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 하셨네요. 아유, 저도 이 영화 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함께 듣죠. 펠릭스 아이오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사계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펠릭스 사회 바이올린과 이무지치 연주였고요. 6919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멀리서 시엘로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이곳은 스위스 취리히입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와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느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매일이 도전이었고 즐거웠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좋은 데 가 계시네요. 물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취리히 비엔나랑 같이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조사 결과 1, 2위를 다투는 곳인데요. 아 좋은 곳 가셨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지내다 오세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에레미아 클라크의 덴마크 왕자의 행진입니다. 모리스 앙드레의 트럼펫 그리고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dich ein so munter Rauschen zu malen.
1: Wollen die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설도의 시, 김상태의 곡 동심초, 소프라노 홍혜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사연 주셨는데 정원님 비가 내리려나요? 발코니 턱 밑 수목의 녹음이 날이 갈수록 짙어집니다. 인스타에서도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이제 하루하루 녹음이 더 우거지고 있죠. 오늘 내일 비를 맞고 나면 더 초록초록 될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 경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데이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타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Love of My Life 보내드렸습니다. 퀸의 음악이죠. 이 곡을 또 이렇게 플루트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으니까 또 클래식 음악 같아요. 루이스 클락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들꽃녀님이 멀리 여행 가신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오늘 밤비행기로 출발해서 50일간 유럽 여행 다녀오신대요. 유럽 프랑스 남해안부터 노르웨이까지 유럽 서부 종단합니다. 아당 시간이 새벽이라 아당에 못 들어오는 것과 정호님의 황제 연주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 아당님들께서 열심히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하셨어요. 아, 긴 여행 가신다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연주 때 저한테 와서 귀띔해 주셨었는데 50일 정말 긴 여정이군요. 안전하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오십시오. 아름다운 당신에게서도 그래도 염장 문자 가끔 보내주세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함께 듣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주세페 시노폴리가 주연하는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장한나의 첼로와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얼마 전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악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책장에 꽂히지 못한 채 혼자 창고 박스 안에 들어있던 악보였는데요. 악보를 펼치자 냄새가 먼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약간은 습하고 먼지 낀 그 냄새. 빈 유학 초창기에 공부했던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악보였습니다. 악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빽빽히 적힌 메모들을 봤어요. 어떤 곳엔 연필로 작게 숨 좀 쉬어라 라고 적혀있기도 했고요. 어떤 마디엔 빨간 펜으로 신경질적인 동그라미를 막 치고선 왜 자꾸 여기서 틀리냐 라고 쓰여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틀리냐 뒤에 그 느낌표 세 개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그날 얼마나 여러 번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을지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속을 태우던 16살의 내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페이지엔 선생님의 글씨가 써 있었어요. 독일어로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Sing, Atmen, Vertrauen, 노래해라, 숨 쉬어라, 그리고 믿어라. 세 단어는 그토록 오래된 악보 위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은 잉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레슨 날 이후 그 말을 잊었겠죠. 그런데 악보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곡가의 언어와 연주자의 고민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까지 그 모든 시간이 켜켜이 쌓인 채 아무 말 없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새 악보를 쓸 때면 감정에 대한 메모는 최소화하려고 해왔습니다. 언젠가 다시 펼쳤을 때 악보에 적어놓은 예전의 감정에 오히려 음악을 가두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번에 오래된 악보를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을 거스른 메모들이야말로 오래된 사진첩처럼 그 시절의 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그 음악과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깔끔한 악보는 아름답지만 지저분한 악보는 정직했습니다. 오늘은 그 창고 박스 속에서 다시 만난 악보의 주인공 슈만의 8개의 크라이스텔리아나 모음곡 중에서 6번과 7번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악보 위에 남겨진 메모들과 그 메모를 적어 내려가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오랜만에 조용한 인사를 건네며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모음곡 가운데 6번 Sehr langsam 매우 느리게 그리고 7번 Sehr rasch 매우 빠르게 이렇게 두 곡을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아마 이 곡을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을 거예요.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솔로곡 그 조사를 해보면은 1위로 꼽히는 곡입니다. 이 크라이슬리아나라는 제목은요, 독일 낭만주의 작가 호프만의 소설 속의 괴짜 음악가 크라이슬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슈만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낭만적인 상상력이 투영된 그런 상징입니다. 실제로 이 곡은 클라라와의 결혼 문제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쓰여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슈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쇼팽에게 이 곡을 헌정했는데 헌정받은 쇼팽은 정작 음악보다 표지 디자인 좋네 하면서 칭찬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쇼팽이 참 시니컬하죠. 격정과 서정이 교차하는 이 곡은 정말 쇼팽의 약간 그런 시니컬한 평가는 있었지만 정말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까 전에 레지나님이 지금 정원님이 16살 김정원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깊은 상념에 순간적으로 막 빠졌어요.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을까? 저는 너무 빨리 갈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남게 하는 건 속도가 아니라 깊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그 시절에 저를 만나면 좀 해주고 싶어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네가 품고 있는 그 외로움, 상처 잘 받는 그 마음, 예민

이남 그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약점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너의 음악에 중요한 재료가 될 거란다. 이런 말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델리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 그리고 야노스 쿨카가 주연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카뮤 생상스 오페라 삼선과 데릴라 가운데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 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의 노래였고요. 야노스 쿨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북한산 그녀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또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지만 우리가 기분을 또 올려야겠죠. 월요일이니까 신나게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주연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신나게 들어보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번개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프리츠 가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북한산 그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가라앉았던 텐션이 좀 올라갔나요? 유섭님이 누워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찐 아닌가요? 호호맘님이 사연 주셨는데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열심히 청소하다가 배가 출출해서 작년 9월에 새 식구가 된 며느리가 어제 만들어 온 마들렌과 스콘을 향긋한 커피와 같이 먹고 있어요. 반년 동안 MZ세대 며느리를 이해하느라 무진 애를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만나면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역시 세상 모든 일은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 그러셨군요. 아유, 잘 됐습니다. 너무 예쁜 며느리인데요. 어머니 드시라고 마들렌과 스콘도 만들어 오고 MZ 같지 않은데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김경숙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한 Time to Say Goodbye 함께 듣죠.

0: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한 Time to Say Goodbye 보내드렸습니다. 김경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배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Beyond the Sea, 에릭 훈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가파르고 험난한 길, 가장 아프고 괴로운 길, 주님은 그 십자가 길을 건너셨습니다. 당신의 상한 몸이 다리가 되었듯 우리도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이 길을 무사히 건너 그리운 이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예수 믿는 자여, 정영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박순복과 방현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의배의 음성으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규도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LT방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박희봉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라신님께서 일부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풀님, 오늘도 말씀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보내주셨고요. 아뜨거님께서는 이 새벽에 벌써 만 걸음 넘게 걷고 계시네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양파님께서는 새벽에 깨어 찬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주셨고요. 마라나타님, 소중한 한 주, 소중한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축복의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나의 모든 행실을 최수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호산나 싱어즈의 곡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었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장미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윤선이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합니다. 이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재욱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2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신명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전쟁,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그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모든 길에서 주가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나아가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장수하니까 잘 될 거니까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우선인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 자녀들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황화자와 박치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가난한 사람 CBS 합창단의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이윤화의 음성으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합니다.

0: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세상이 험하게 돌아가니 마음도 험해집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잘 사는 길인데 일단 멈춰서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 주님 저의 환난을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인도에서 잘 듣고 계시다고 레인 리님, 너무 힘든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요즘에 인도 많이 덥죠? 언뜻 보니까 체감 기온이 낮에 40도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3.1절님께서는 뇌마감 수술 받고 고통으로 밤새 앓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문자 주셨는데요. 회복 과정 중에 이렇게 아프신 것 같아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얼른 나으시기를, 그래서 완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명랑명랑님께서는 열이 좀 있어서 약을 일주일째 드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들으면서 항상 위로받고 있어요 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받으시면서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신예숙님께서도 감기 걸리셨어요. 아들이 쉬는 날이라 온다고 해서 함께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감기에 온판 걸렸네요. 병원을 가야 하는지 하셨는데 가셔야죠. 가셔서 약 드시고 힘내셔서 얼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미의 터치 준비했고요. 이어서 솔로몬님 신청하신 서드베이스의 진동 보내드릴게요.

내 진짜 삶은 언젠가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불완전해 보이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소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처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최은영의 백지 앞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김보현님께서 들은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는데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곡을 들었네요. 조이 오중창단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8870번께서 주기도문을 청해 주셨는데요. 박인수의 곡으로 청하셨는데 저희에게 박인수의 음성으로는 없고요. 대신에 최현수의 곡으로 주기도문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4: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합니다. 저희 연합회 야외 예배 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시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오늘 끝으로 함께 할게요.

채소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끔 자연은
1: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3: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4: 별이 다섯 개
2: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 한두 방울이 모여서 빗줄기가 되고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 빗방울 한두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결코 헛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럴 겁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매일 묵상과 찬양의 작은 빗방울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의 싹을 틔우시겠죠.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며 나아가 봅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이 미끄러운데요. 조심히 시작하십시오.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잠발라야 카펜더스의 노래였습니다. 7976님께 전해드렸고요.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은 2907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 아침에 꼼지락꼼지락 새벽 필사했습니다. 4811님. 꼼지락꼼지락은 저 혼자만의 밴드 이름이에요. 뜨개, 미싱, 가죽공예, 켈리. 저의 꼼지락 작품들을 게시하는 방이죠. 2104님. 잘 지으셨죠? 딱 맞게. 꼼지락은 뭔가 좀 작게, 천천히, 작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꼼지락도 좋은데 사부작도 좋아요. 요즘 제 삶의 모드거든요. 사부작, 사부작. 여기는 지금 비도 사부작거리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4785님. 사부작. 이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걸 뜻한대요. 사부작, 사부작. 근데 또 이런 사부작이 모이면 큰 산을 만들 수도 있죠. 0336님이 제가 지금 모닝커피를 정성 가득 내려서 아내에게 건네줬더니 환한 웃음으로 받아줍니다. 제가 고집불통 성격인데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겠어요. 그런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이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이런 게 다 사부작거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인데 이게 또 모이면 평생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의 힘들이지 않고 작은 뭐 이런 움직임 하나가 예 쌓이고 쌓여가지고 또 엄청난 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오늘 전국에 내리는 봄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계속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호남 최대 70mm, 충청과 영남 제주에 5에서 50,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40mm입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대류성 강수의 특성상 멈췄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 서울 22도, 광주 21도, 부산과 창원 20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번 주말에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초유

찬바람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은 15.7도, 광주가 16.6도, 대구 18.1도, 부산은 17.5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When you climb

사라 맥락클란 블랙버드. 9193님께 전해드렸어요. 레어버드의 슴퍼띠는 580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싸드락싸드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제비꽃님께서 예전에 할머니께서 싸드락싸드락 오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저 레인보우 가지고 산책 나갑니다. 비 온 뒤에 초록물 잔뜩 머금은 산책길 기대하면서 싸드락싸드락 걸어보려고요. 그래서 싸드락싸드락도 막 찾아봤더니 요거는 원래 표준어로는 시위적 요거의 방언 같은 표현인가 봐요. 일을 힘들여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천천히 하는 모양새가 시위적 싸드락싸드락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한 걸음 씩 한번 내딛는 거. 그렇게 가볍게 산책 잘하고 오세요. 근데 비는 지금 안 오나요? 무등산 수박 먹은 타자님이 빛고울에는 비가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셨고 제주에 계시는 홍영미님은 어제 일기예보 봤을 때는 비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날씨는 괜찮다고 제주 소식을 전해 주셨거든요. 제주에도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7시 26분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베네시티님의 신청곡입니다. 테디 스윔스 미스터 노잇 올.

조지 마이클, Kissing a Fool. 9588님께 전해드렸어요. 프레디 머큐리, The Great Pretender. 앞서서 에이미 와인하우스, 리 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픔은 밖으로 표현되는 순간 치유된다. 꺼낸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신라 경문왕 때의 이야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표현하여 치유받은 대표적인 설화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수치스런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이발사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서 고민하다가 병을 얻고 말았다. 그는 어느 날 대나무 숲에 가서 비밀을 속시원히 털어놓았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은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임금은 수치스런 비밀을 백성들에게 털어놓았으며 비로소 당당한 임금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발사는 가슴 속의 응어리를 털어내어서 건강을 회복했다. 바람은 뭇 백성에게, 임금에게 이발사의 비밀을 알려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임금은 이발사를 벌하지 않고 자신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응어리를 털어내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의 평정을 찾았다. 결국은 이발사가 죽기를 각오한 결단을 내렸기에 자신도 살고 왕도 살리고 나라의 평정도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담아놓고 말하지 못할 때가 가장 괴로운 법이다. 대체로 마음이 유약하거나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대가 강하거나 악하거나 할 때는 더욱 문제가 커진다. 이런 사람에게 이발사의 용기를 내라고 권하고 싶다. 이발사의 경우에서 보듯 한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털어내면 당사자는 물론 억압하는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치유시켜 평정심을 찾게 된다. 가족이든 친구든 스승이든 나의 독이 되어버린 말을 털어놓을 대상을 찾아보자. 임금님처럼 큰 귀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털어내도 그 순간에 오직 같은 감정으로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다. 누가 있어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권시우의 사람을 배우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눌러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죠. 반면에 비밀과 고통을 혼자 끌어안던 사람이 진심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또 얼마나 평온해지는지 그런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이야기 속에 임금님처럼 받아주지는 않아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 때도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거겠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하기도 하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상대를 특정해도 너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안전한

0: 대나무 숲이 좀 군데군데 우리 주위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의 답답한 마음 가볍게 털어놓고 또 너무 무겁지 않게 받아줄 누군가가 있으면 이러면 좀 말이라도 하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대나무 숲이 좀 있으신가요? 네, 라디오는 좀 그런 대나무 숲 되어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털어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라이오널 리치의 Say You Say Me 5962님 청해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9: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0: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8: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11: 1544-7575.
13: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4: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3: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7: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8: 새벽밤 김치,
17: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9: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1: 하이퍼스.
23: 여기가 뉴욕입니까?
24: 이곳이 파리입니까?
2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5: 1등을 책임지는 1등
26: 하이엠솔루텍.
2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8: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준동 긴장 장기화에도 미국 뉴욕 증시가 AI 랠리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7,800선을 돌파했고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주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심 여고생 살해로 구속된 장모 씨가 범행 전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추모하며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의 주황산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가족과 함께 주황산 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생 A군은 홀로 주봉으로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에서 40, 호남권 최고 70, 충청, 경남, 제주 최고 50mm 등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0: 오늘 이런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박도 막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예보가 나와 있어요. Imagine Dragons의 Thunder 2414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용신님 지금 저는 산책 중인데 비 온 뒤라 흙 냄새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진하고 좋아요 라고 핫종님도 얘기하셨고요. 수현교윤맘님도 저희 동네에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해요. 너무 향기로워서 요즘은 버스 정거장을 몇 단계 일찍 내려서 걸어오신다고. 몇 정거장 더 먼저 내려서 걸어오시는 모양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게요. 비 내리고 또 흙냄새도 나고 아카시아 향기도 진동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요 향기에 좀 집중해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시 6분이고요. 저희 2부 시작했습니다. CBS 음악의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오늘 빗소리 들으면서 학교 가요. 감성 있네요. 근데 학교 가기 싫어요. 3707님이 주셨는데 제작진의 촉으로는 선생님이실 것 같은? 학생 같지는 않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빗소리 나는 이 아침의 감성을 이야기하신 3707님이 누구실까 매우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R.E.M. Everybody Hurts 들으셨어요. 5770님 신청하신 노래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7745님 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저요. 아카시아 향 진짜 좋아하는 사람 저예요. 저 닉네임도 아카시아예요. 그러시네요. 아카시아님이세요. 주말에 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향이 은은히 나서 어찌나 좋던지요. 근데 이 아카시아 향이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났다가 어? 이 냄새 어디 갔지? 그러는 거 아세요? 아, 그러는 것 같아요. 전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 그러신 건가요? 그래서 바람인가? 한순간 바람이 휙 불 때 휙 나고 그리고 코가 좀 피로를 잘 느낀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냄새가 확 나다가도 그 안에 있으면 또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래서 진동하는 아카시아 냄새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저 살랑살랑 부는 아침 바람 맞으면서 살랑살랑 걷고 있어요 하시면서 7768님도 주셨고요. 아,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흐리고 바람 부는 날 괜찮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이 비는 언제쯤 그쳐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피어나는 푸르름님은 오늘 비가 와서 서점에 가볼 생각을 하신대요. 좋네요. 마침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오늘 같은 날은 서점에 가서 이 좀 흐리고 이런 날 또 굉장히 뭐 실내에서는 살짝 집중이 잘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들 꼭 찾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0672님이십니다. 위켄드가 내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번에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번 공연에는 꼭 가려고 저 예습 들어갑니다 하시면서 예습할 노래 한 곡 신청하셨거든요. 찾아보니까 10월에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Save Your Tears 듣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목소리 A Moment Like This 아델이었습니다. Summer Like You 9054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앞서서 키드 라로이, 저스틴 비버, Stay 전해드렸습니다. 8702님이세요. 어젯밤 대학생 딸내미가 8시까지 꼭 깨워달라고 신신당부하길래 오늘 아침 7시 40분부터 열심히 깨웠는데 계속 뒹굴거리면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죠. 따님! 8시 30분이야. 얼른 일어나셔.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용신님이 네, 8시 6분이고요. 그러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빵 터졌는지 몰라요. 따님 잘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보고 출근합니다. 용인에 사는 정민이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주셨거든요. 제가 원래 7시인데도 막 8시 막 이렇게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정말 딱 맞춰서 잘했네요, 제가. 필요한 때 이렇게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막 9시라고 얘기해야 진짜 화들짝 놀라고 일어날 텐데 오늘은 또 오늘따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7km 오늘 완주했어요. 저의 대나무 숲인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라고 지연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런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어디 가서 또 누구 대구 자랑하긴 좀 그럴 때 그대 아침 대나무 숲이 되어드립니다. 60대기 전에 전 10km 마라톤 도전할 거예요 하셨는데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좋고요. 걱정되는 것도 좋아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데도 직장 다니면서 헌신한 아내가 오늘 암 수술을 받아요. 걱정 많이 되셔요. 곤드레님이 주셨거든요. 수술 잘 되도록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부탁해 오셨어요. 우리 대나무 숲은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이 취직을 해서 지난주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와,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아침마다 아들 손잡고 출근시키고 돌아올 때 숲속 길로 혼자 걸어가는 중에 음악 듣다가 글 남겨요. 저도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시면서 5056님이 주셨는데 우리 대나무 숲은 진짜 함께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비가 와서 우리 엄마는 너무 좋다 하세요. 감자, 완두콩, 호랑이콩 쑥쑥 잘 커주기를. 8730님. 여기 단비 와서 너무 좋은 초록 농장주입니다. 하신 9553님은 고구마, 고추, 옥수수. 잘 돼야 돼요. 고구마, 고추, 옥수수, 감자, 완두콩, 호랑이콩. 다 잘 돼야 돼요. 비 맞고 쑥쑥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3381님과 함께 이 노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0: 바카라 Yes Sir I Can Boogie 러브의 트로전 홀스는 카메오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용신님 축하받고 오늘 하루 힘내서 일하고 싶어요 하신 분 계셔서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샬롬하우스님 좋은 날 보내세요. 제프 버넷의 Call Me Mine 4679님 신청곡 남기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